0: 장모여.
1: 아야야야야.
0: 이놈이.
1: 아이들아.
0: 집에.
1: 삼불보노. 나 파리 안 잡으냐 지모. 내가 팀장.
2: Bona Recording Studio.